나시망 아이리스 잉트이와 트레이니 기트랑 코크나 소나 마나하 드르사니 자마노 치그니 바지 영화 헌 나시망 델리스티션이 와다 급파 힌디 코보랑 코크나 소나 만겐 얀 아카시파니 투라

나시망 로드 헤스팅 상반이 기탄 호크나 소나만 하 다우졸졸 치코 마락니 기탄 호크나 소나만 겐 기탄 와 촌모 등고 아로 녹당 바쿠 다카르카니